0: 예, 향단아, 그리 울지 말고 나 시다그니 밥 있으면 밥 좀 해주라.
1: 응.
0: 춘향모 곁에 섰다. 아이고 이 향단아, 내 정신머리 좀 봐라. 누구 전에 돌인 일 보면 팥밥 되게 좋아하시라.
1: 응.
0: 얼른 들어가서 팥밥 짓고 찬수 걸게 장만해서 수위 오르도록 해라.
1: 응.
0: 오, 참 그 촛불이 급하구나. 의사 또 곁에 섰다 이 말 듣고.
1: 응.
0: 장모, 그 밥을 내란 소리는 춘삼을 꽃본 듯이 반갑네만은 촛불을 또 어디다 들란가?
1: 응.
0: 아이고 이 사람아, 자네를 소전 그리워했더니 차례 그 찰난 얼굴 좀 뜯어봐야 쓰겠네.
1: 응.
0: 아, 이 사람아, 내 복은 날 보소. 그 얼굴이 그걸지면 지가 뜯어먹겠네. 아이고, 이 사람아, 이 사람아, 이 사람아. 자네는 대장부라 속인놈다고요. 그러지만은, 나는 밤낮 주야로 기다리고 말했을게. 자네 얼굴 좀 꼭 봐야 쓰겠네. 아, 이 사람이 내일 붉은 날 바람기 그랬었네. 향당이 촛불을 내려놓으니, 춘향 모친이 촛불을 들고, 사이 얼굴을 불그러비 바라보더니, 열려 춘향 대방 꼴 좀 보소!
1: 아,
0: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

해줄걸. 초라한 날 우주래짐 Just come me little 해래적도 건조는 날 흐렉된 니에 기지가 왜 장가스보도 해귀바도 장가스보스다 초라일러웬 장가스보스다 졸업졸업 자소레시게 자소레시게